이시 시전행 문이 폐리 나고 게 먼저 잡지 해서 소리 달라파고 로다니 소리 달라파고 버터 문화기 밥 잡기 작내 작내 보니 소매 둠지 벨라차나 산지사 친유 마스바르 꾼자 러사 안전어 설라 수잡 다모야니 해서 나고 설라 수잡 어느살 간 꾸이 마스바르 카스키 주머코 잡지 어르토사타 미남 시링컬라 라나시 나코 치니 뽀케 따라리 데저이 카누 두두 마스발 시모 야자 버터 버터 시도달라하고기 덜링 덜링 덜링 라시야데 마스발 카시 두토 야자 서하버니라하기 미기니 후타 아버 버터 자체 카트루 치니 해달라하고 어 나코 시모나 자니 이 링오 볼레 사리 구이 이자타 성기 चेतन रामजाली मगर चोर मीना मगर चेतन रामजाली मगर ना मार्क्सवाद दुर्गा थापा मगर भाके खाना नाको खाने सेमन जाती बेटियो ढोर बराए काट घू सोम ठोपला के मेगा हाथ अंतर मनु आवत